시기 다이스초가 두부와 이 다미크림스다 두고 마치 도만스 야시 녹기치기 다이스초가 두부와 나카모이 나니시뽀 나니시코포토니 독스가 CJWE 목겐스트스